0: 빵짱 예리죠.
1: 배터리 가구, 살인 사파이즈, 스쿨 슈플라이즈, 가운데 가미츠 서브라이.
0: 빵짱 예리죠.
1: 모다모 필리언, 임포트, 로컬, 근방은 바가이, 석칼로워커.
0: 빵짱 예리죠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, 빵 섹시,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.
0: 빵짱 예리죠.
1: 마이 망가 벨라 그루나 프레스카, 가길라마스, 고카스, 벤데 구아도라.
2: 쥐쥐, 마이 쿠차라가 다 쥐.
3: 오, pila ka kabilo gusto mo, ha?
2: Choy, choy, damo, ah, choy. Kinanglan ko, choy, idagdaga mga kutsara, choy. Para may magbisita man ka bayi sa kabuhi ko.
4: Kahit toxic sa duty dahil QA, no problem. This call center agent takes it easy kaya. I listen to more sa Magdamag on my only radio.